0: 느낌에 있어서의 기술하고 경험을 발전시킨 것, 과학적인 실험, 그리고 조사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. 예를 들면 14일 동안의 우주 샘플처럼
1: Gemini 4 Space Nova そして Jazz Music
2: 1, 2, 3